0: 노래?
1: 스트레스라고.
2: 노.
1: 네.
2: 노, 마미 sta ascoltando la musica.
1: 레이. 그리고 questo.
2: Cosa?
1: Con questo?
2: Fare che?
1: Giocare.